수는 watching girl. 내 우주와 너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잖아 예후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